0: 이직 다 세, 견임 모셨어. 이 필고서 김대 가양이네. 겨울은 지구 대응 앞에 변하세. 셰셈 노은염, 피승이었어. 사다 마양이. 가야코선이나, 제보다라, 제, 조라강, 겨왕 앞에서, 아니, 조라강, 로봇놈의 지다 농단능 아예놈, 제보다라 권비시행이었어. 이 겨울은 지구 대응 앞에서, 권비시행, 제보다라 시행불, 겨울은 지구 대응 앞에 시행음을 겹다 여우이나, 바치에 지기, 이니 시행, 교구, 가견 로드 션매. 이게 피소입니다. 비굴 다 어서 겨울음 지역 구청 족보치기 총약세 나다 시에서 요인이 니 밑루면이 니 밑에민이 제 보도라 감옥이니 예셜맹 왕왕로선 계수이니 오야 대사 문우 시에서 송수둘 불방말 댄지시 걸육 니가 다시 한번 홍하야 이식 다 사설이야 농대시 니지신견 농대시군 쇼와 댄지시 요인이었어 이제 갑성 같은 것은 똥, 권포 찾다 보지, 약말, 겨우는 집에는 구잡, 모토디, 전능기적, 중이, 세계적장, 디, 왕왕수점 예듭니다. 어서 똥, 권포, 라니엘, 따도 약한 구잡, 이쪽으로. 왕왕수점, 똥, 라니엘, 이니, 사사, 용달라, 똥왕 라니엘 예듭. 또 어서 같은 시, 똥왕 라면 예듭. 왕지감 배셔놓음. 이제, 제당 때 천왕 종, 지식과 인불신대네. 왜? 이제 값어 다 어서 겨울은 시, 고등 두부시, 나자몬의 시에디 세셔도로, 다왕란년, 왕수점 예건 시설, 겨왕 아버지, 약물 선송, 송대디 낭노임. 이따, 송대 낭고수 경쟁의 어서 다, 핏각, 루결, 영안오베스, 소관 영안오베스, 선송오도디 낭놈. 다우, 겨왕, 왕왕, 로선 교수인, 나자몬의 추미디 낭도로, 겨왕은 제야, 아내단의 쇼놈, 개남삼. 이제 뒤가, 메랄라만 로저께서 예, 공대 제부야, 우노미나, 이지, 배낭, 서우, 꼬발니에 디노션, 꼬발 시셜, 라니엘, 왕원수쯤시, 순숭, 숭디지, 배셜, 떠놉니다. 워시도 하면서 떼생, 이때부터, 스미틱니, 네이, 야야. 이지, 어서, 울길링아, 겨울음식, 셜, 잼불슈, 덴불, 겨울음식, 구팅, 아버지, 낭무지, 취매지, 우드, 워킹, 역사, 이 배낭세, 셰낭. 이지, 어서, 페불, 당원랭이니, 대자문, 당원랑이니, 과스템베스식, 야유임낭시 울기능아, 아니, 슈티, 쥐, 캠피카토, 까띠, 추, 브리, 대자문, 단지요전, 높, 머리삭, 상황야야, 당원랭이 토술, 배봅니다. 녀모, 원유인이, 나, 상황, 야야, 대린동야. 이제 뭐 슈티째 슈야, 당원랭이시, 겨울음제 구팅, 죽부샤르, 아니, 요때, 늦습니다. 마간디농. 근진낭 약불 차상별 란천의 마낭 이식 다 우 마낭불 다 이낭 같이 폐규 우수기야 같이 폐규 약불 티다 조마산이 사롱 레치가 되가 노무니 사제 아야티 알유룽아티 쇼아티 가슴 사제 땜밥 놈다 땜유슈유 같이 약미 니 쪼버 쪼버달라 폐규니 나 쇼아 슈규니 스페나스 토소 안에 송무 송야 이식 다 당원 라메 털폐 밥 센터 페베야 쇼제 아니 여빔 내시 당원 라메 페불 라메시 이나샤리아 우짐디 겐진낭 리 약불 이나스시 란 나만메 신예만하오라냐 아 뱅옥 잡임 쇼니 배샤 쇼트제 내샤 쇼르마 절메니 내시 미신 로니 송 이식다 나동 권박 겐든바 제바낭 숭겨나 잇 메라 라메시 테 메라 라메 대자문우 투파문문니 의아스 시균디 나가 잡아깨만 나서 바티샹에 우든래 퇴용이 나와 똥고바 잡아 내복 제가 내복들과 이치 다워서 이제 구조야 다 쇼와된지 쉬에 쇼와 파천래 루시오시네 이제 아야에 다 불꽃박해야 냉아로그 내냥스 이제 털 쇼 종아된지 쉬에 종아 파천 또는 진행을 또 쉬어요 다워도 약발을 이기 이기 표견 롭종 표견 차베스 송육 표견 약발 미네 전놈이 딱
1: 古时候内通的，他打不内，放下去，古路渡过去，渡过东北菜，给，给我们吃。那边那是一个不是一个江，一个树，还当不一，一树江坡，那个当地养上去，打打，宁波酒店呀，打给，东家当边那是不用，当地养上些，打打，干几年是不用呢？他一来比跟一个来不用，是哪样？马干东西，谁不用那么上上？
0: 우야 더 토범에 베베나스 세바던 에수문 이식 다우두겐 다 땅원이 천안이 동해 땅은 집령을 더디

간포 야야 이치 정치 정본 것자 말 대표가 셔지체 미겠자야 너말 통음 이 다통고수 가야 했냐나 마음 상황나면 배낭 겨와 상의겨서 배낭 세 대표가 쇼육 란메가 쇼육 다자모는 배낭 광세노임 두님 나도 말 인보신대네 겨와름제스이 예쁘디움 안한도 레가쇼나 그이시 마음당 한두 대상교수 인보 마음 겨와름제 단리시 아니 대표가 까멜에 안낭보 까멜에 거인에 뉴뉴디 낭야 두님디 많아도 계시네 약보다 대세상교수 삼로가 다대니엽디 견해 낭만삼 이스다 세티 타른쇼티카티 통고수 천삼 이식다 말 순두 종 에제다 종본야 통 이 통교부 에제 제거소 제벌라 제거소부 마음 안에베 슘 얍 나갈제 샤 제버터라 세 점신이 샤 샤통나 엔 에제 투판 잔슘장나 와야 잔남랑아 노 이직 세모티 야농님에제 종본디 김수송님은 당연히 다톨 바살 통 남다능아 놈 이직다 규부신앙 대노가 노인 문노인 대가당 규부신앙다 자야고수 당대야고수디 노임을 있자 이직다 군로집게 치기 안나다 대서 상주였었지 겨울음지 구쟁주비 재남치다 마세도 티안의 신민의 간내기 이치네 마젤 있다 안나삼로야나 이직다 벗가 가야히나 다스랑야 Mon boy memaina da ngatong mon memaine mema sanam nyambul pacheng wata tese sangi gyotso tang sokbo sasang kang nyekin itneji sem mutunu ya nyanga chamlu munu ya ya ene tese ijik nahani murta pachen kunglo chinan chikro ikane kwatu uyenam ijik kwatu umunye isse mona ene petene to mutunu ya ya se ene tese sangi gyotso kongbo shu ya Sudo Shumen Asamdo, Tata Zenamche, Mezatanche. Iji Yapo, Ijita, Mak, Pene, Machamu Chiki, Vodka, Nyoktatim, Nyoktatim Tinlerke, Yapo, Iji Mak, Nyoktanoshkan, Jana Gibsi, Jana Gibni, Boy Gibni, Jana Gibo, Jamayang, Juba, Boy Gibo, Gentis, Jubaya, Mar, Dabaya, Marker, Dabaya, Laman, Loma, Dushaya, Dajamundu, Tunde Noim, Yapo, and Hassan Kang Yakan, Soko Hassan Kang Yakan Chiki, Jana Gep Shalmar, Nyeshu Puyum. This is Sanji Gesosi, Gawaram Chikuting Epic Yangsi, Nyehashi, Putiti, Chin Chia Quet Tarinus, Yangsi Minu, Martopano Winus, Itepata Jimse Mam Shatnata, Man Nyeshu Puyum. Huber Marker, Jana Gepsi, Dersa Mono Mit Taxi Yakanken, Kusuka, Taxi Yakanken, Cavitia, Itepka Shutia, Marker Tom, Tom Yashi. Zepodala, Gavarumji Kundinjar, Gavarumji Simjunanga, any Gavarumji Namzeshin on your Zomar, Shutia, Dakjaya, Dajamunu, Dakjaya, Ya Sabur, in Benance Chasum Tay, Gavarumjisha, Gavarumji Kujin Epiki, Quickin Mengi Makan, Sanje, Samsi Mikavati, Quickin, Chasang Benang, Kusuka, Sansan in Yas, P. Rubot Mar, Lanji, Markor Gim, Mar Janagim, Kiki Portatometri, Shetin Tint. And then you have to give my Jana Gibsy Gunbull. The market Jana gives a top. Serik Bria. This is Sanji Gazatan. So what hasn't gone? Nega, nega, chambi you. Mine Makatonta. Serikba is the question of Jitia. Tonya Hasa Mom Rache, Hasan Kangi, Gabal Hasan Nangi. Mup Chiki, Zayuk, Quakusu. So what mommy Nancy? This is Sanji Gazo, Anna Sodom, Nichotata. Yapo Anna Podka. メモニョンソシタソコハサンカンニングデュナシンチユデュセウデンティカマキャナヘアウンメネシウォンササウォンブルザタチャンビユセカベネシャトプシムノヤトプシヤモナプルメネマルゲユチェタキョワサンユソジナハンベヨクモルエネチェボトラクモルケワンチェウネベナコサシマルパピャセムジョンティチェボトラゼベナスルトセムジョンプイヤエネヨベナプシクワテヨボハサンカンシ Gep, Hassan Kang, Penance Sonsu. Is it that? Yakbur in it? Gavarum's a good thing, Juba. Only you should sign Gunla Kalinace in Burta. This is Angiozo. Such at Echisotum. Dan Kalinay, Sum, Bli, Lang, Donet, Kalilanche, Gunlu Kalilanche, so called Hassan Kang, see? Gavarum Jesher, Ugurmutoime, Gogurmutoshi, Ugurshi. Inan Jana, Gepsimar, Jana, Dendishoine, Minema.

0: 토랑이야. 지금 전다 당보대 치즈 구바 공지 치즈 진내 치즈 숨루가 전다 담아 그리도면 나섬도 잡아야 하나. 전다 당보 치즈 도루가다 겨울은 배낭 수번 내지기 제유야. 겨나기야를 구잡 내지기 떼와치기 제유야. 이제 다 눈부치기 저리 약간 번지기 제유. 수번에 밑 리지 마도 매지듬 겨울은 지역 배낭 꿈고마치. 옛날 배낭 다 겨벅랑 넘긴 겨벅 밭가시 불 겨벅 차이까지 배낭 샤무 낭시에 겨벅 샤무 샤낭시에 거진 추바 마던 것도 동건바 참벽불 배장 빠리오 레이면 추벌로가 담가니 거진 추바 내이 미사야시에 로팩 바구 내가 동북류대노 잇 배낭 토 때든 전할리 뱅이건 밭가 때든 겐 전할리 무시 때릭숑 담진기 풀바 렉 풀바지 때릭숑 이 변화시 구수와 토 소남 차디시 이식 다 이 서번내시시 갈롭망옵니다. 갈롭낭 옛날 잡아남다 수육 간전 계절 약구수 이제 갈롭낭 약불 서번내 안은 멜롱시시댐 무리내니 멜롱시루룹야야 안은 람상 고롱말 굴고롱세말 성 펠랑기불 곰방카디 대펠랑기불 지금 지금 다 눈부녀서 안은 샷지빌 산용서 쪼싸싸야 쇼삐리야. 이제 나다지 겨울은지 변화에 토목도 내리 쇼니 세티지 안에 나지 매잡잡잡잡 박자기누 물부지디 게디네니 다 박자기는 가다 미바 미패 양시 미양시 패기누 다 바나나모입니다. 이제 매잡잡잡 이제 쇼쇼제 패보면 생각 Shot Arja Mono Shot Lumbunyosa Blalang Yan Shot Biriri Yaya. It's just send gang that Lumbo Shotaga at a Mikumidi take you in at a Ki Gogor and Shakimunu Legi Patong Koru Nexam Ki Gogor Nexam Tarting to Gata Send gang that Bananamus delicious swim. Manon Samloyana Bananamus Shotting a ye delicious swimming as some eat many day. Pepu Pena Derang Pabushan Bananamus that the Jamunuta. 가야티 댄듀시 소유는 단 안에 전다 타만이뿐 토랑 병당지 내유 브레드가 저차르니 이제 대고 쇼티에 만나느니 눈보녀서 플라시 댐차네니 이제 다 대차모노 안에 배 토기 드라스니 당하나 상황 탑니스 단나 제비야 슈불 렌나샤 뜬고소 메마샤 뜬고소 소나 뜬고유메 안데 샘젠 저던 세이네 카토샤 가가이네 남의 모동유메 다 변한
1: 当我们上网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上
0: cheser ini ni, aje pepe ta, ane, ta sikat jalan yang sikat mana me, yang pergi, biar ni macam terjem je show ni, biar ni pekem ni, dari yang normal ni, sabtong pep normal ni, ujung di sengkang si pepo sikit, sabti ka, sengkang ting, biar ni pekem, tangcet, eh show ni, ijek ni apa, tenda gansang kayu cici, lama si main sih, iu kacikin, wayang yang resnya. Tanah sosat, sosin kena semua nyong cik itu zaman no panglong ni, tadi itu di sosin ni sa, sampai nampar naga seti, sungsian ni naga tengah tongkrong ni leh ni, ya kurt peluan ni, lumba thor, kiar ya, jam ya cik, apa amak mengin bur, lumba meng kacian, macam ni ni, wayah song, ina se meng ni bur, aje tadi, lusan ni je cian je song mus song ya cik, mawang cipta je song ni sa, nata is song. Tetapi mau tesnya, sali, saya mau malayar.

산이냐서 제다 당하면 이냐서 아야서 예냐 에너스 다시 소시 자랑 세살 당아답가 개요냐니 개친데니 된노고 뭐냐송 송불 안에 에제면은 야 시소네 인들한테 활대 개쳐서 야 동바 갑된 채우네 아신 야 갑된 채 안에 쇼대 대과 된데 쇼허 얼버 안에 같이 그 우리야 대자문 내자스 땅에 펴놓고 뭐냐서 숨어졌네. 제 아빠 간상 개요식에 변한 초바지 말 쉬었대.